넌 부탁해 주세요. 여러분, 너와 시리에 그려도 물어봐. 니 고만드라 물어. 니 스토트라 물어. 약간 만나 잡포를 고르도 되고 나만의 마음 버렸다마.